0: 모습은 저와 만나고 하오니라.
1: 나의
0: 어린이 파트
1: Ability OFM Radio, and I mean, my opinion, so, for, I'm so, tear ability.